0: 그 이래 하시더라 그 이래봐. 이래 이래 이렇다. 싹 도시와 시대 있다 고도가 이모 와이스가 시대 기준 아닌가 봐. 기원나 그 이래 하시다나 그 이래 기원나 그 이래 담노 다시 사람 반담다 이모 와이스가 시대 기준 아닌가 봐. 초반에 그 이래 초반에 그 이래 초반에 그 이래 하시다나 그 이래 그러니까 그래 이놈 말하는 호도 말다
1: Like you mean like tempo wise, vibe wise? You guys became really, really less.
2: Yeah.
1: Did you want
2: you
1: me
2: were just
1: to,
2: doing one?
1: Did you want me to just like?
2: Oh, that's a good question. Like, what does the voice do in that case?
1: Yeah. So, no. Okay, okay. So I'm leaving.
0: Tara. Kiwana kuyure. Tara. Tara. Hashitana kuyure. Tara. Kiwana kuyure. Hashitana kuyure. Tara. Tara. Tara. Tara. 초보라 그 유래 하시다나 그 유래봐 이마와 있어가 시켜서 기준 아닌데가 셋 도주어 시대이다 고도가 초보라 그 유래 하시다나 그 유래봐 기와나 그 유래 하시다나 그 유래 셋 도주어 시대이다 슈다다다다 몇타 키바라 그 유래 하시다나 그 유래다 그러니까 그러니 너무 말하는 것도 했다 키바라 그 유래 테라잔 하시다나 그 유래 참조참조참 쪽쪽차 키바라 그 유래 타 유래 타 유래 타타타 키바라 그 유래 타타 하시다나 그 유래 타 하시다나 그 타타타타 키바라 그 유래 하시다나 그 유래 타 기원나 그 유래 다나다 다차다 면타
1: You start. Shouldn't I go back? Should I keep the? Can you? Can we listen to the previous one?
3: No, not this one. Not this
1: before. Should we go back to the instrument?
2: No,
1: go to the end.
2: Go to the end. Get away. Oh, it makes no sense.
3: Oh, don't stop! Don't stop!
1: One more time. A cappella. Let's do a cappella. I want to do
0: the.
1: Let's make. Let's have this song at least two. At least 2 minutes. Once we pass 2 minutes, that's good. We don't have more than 1 hour. Let's do it. We should have played.
2: Crab, like.
1: Crab is so stupid. okay, let's record. Let's record. No. A cappella.
3: A cappella one more time.
0: Kiwana kuyure ra. Shitana kuyure ru. Kiwana kuyure hashitana kuyure. Datta dammyatta. Kiwana kuyure ra. Hashitana kuyure ra. Tuo shi shi de kodo ga. Ima wa isogashiku de kite nai nda ga. Kiwana kuyure ra. 하시다나 그 유래 기원나 그 유래를 하시다나 그 유래 색도 주었을 것 같아 기원나 그 유래 하시다나 그 유래 색도 주었을 수 있다 고도 같아 이마와 있어가 싶게 된다 기대나 인사가 아 프라이스 댓 위고 샤다 미야타 Hopeful never to know.
1: Okay. Can I feel it? Then I'm not.
2: Oh, it sounds like a Yu-Gi-Oh! Battle. The way you looked at me too, it's like the rich kid in the commercial has all in cards.
1: Exactly.
2: And the other. That's such a perfect face.
1: And you start like, the other is like, why are you laughing?
2: Oh, this is so tuning, like,
1: oh, oh my god.
2: You guys, oh. Gotta go.